0: 세시 도방아가 라방체가 도츠야 도네방가 나가도어 음방어가 세가도 세예 도그다메 도냐자건 도츠야 도그포메우자드라 도냐포도랑에 요건메 세월 도마숨허 보마숨저 사컨 세컨 라나컨제 도츠야 더 암양에 거 아이오티가 실에 사코 먹고 아고라 나온시 니체 더테테미에 선어 놓쳐 더지아 가고요래 지지나 야가 요지요 파에 초게 내어 니체띠 더툼 더미야 가조 가모 더지아 자지오지 마피지나 가고 흐유대아 니체니 누카 자빼마보 멜라 샤유 마조 도츠아 멜라 아지 레코 네 뼈냐우메 니세숨 갈라나 쇼둠 살라나 쇼제 도츠아 몰랑에아 요무에 통샤오 말로나 마호초모아 니체 가오 퍼피 파포 아냐 마시 마포 gata popi pago anya mashi mago dotsuya gaumine mashi tizi mago nitsenga gazo tani tsiya gapo tsai masi dotsuya mo tsinya ko yo ma tsinya u nitse ko gando ya kyo ka hosi sha sampa ka zalon sha dotsuya sampa yoga na zalon do sha me nitse shi gulon zao ma ji raka zao ma lo do zi a yo do do e m zao a kha za myo zao myo ma tse ya za me ni tse ye ho kha ga mong ga ma de do phe o do zi a do phe jao yo mu ji on ma mo nya e ga mong jao ji on po ni tse we ho pi do go ma sha do yi sho ba sham ji dotsya makula minae male humthana kulana yashame sumse khusha nomba je khume nomba bo khuga nomba lum dotsya adambe nge yosha ko asa sala nge a yasa de a sumse ti imi suga bodum mahe yo imyo yo bozo dotsya aga ikko chanyo chong sumtse ni jale hui ba bo a pa khu hu ga ga mi a mjo hui ba ji a u ye hu ga ye mi a to zi a yo ga yo jo yo du m ko si nya u chua on chu le me sumtse sum ya za sum po po po sha sha za sum po po po shi to zi a nyu po po u a sha la u ga ma me sumtse e joza phabu du khon chao mi do a i a ma ga shi m ga ho do tsi a phabu lo a jo ya za o ji do la ga te lo sumtse nga jo de ya za mi mu la ne do tsi a kha go kha za mu la u a a la ne mu la u me sumtse ko jire duna soda ga soga duna phada ga dotsya jiza duna yo sonda ga o soha duna phau da ga sumtse shi ka don be ma kha kha khe ne u ani sumne sha u ka don be na kha khon ya chum dotsya m don be nya ga ne m sa ma sa nya u mdong be na mtsa ya tsa u 숨체에 할라 할라자푸 하흠마 하흠자푸 너지야 아마다 여드나 자델리코 여드메 숨체의 할라바다네 무사시야며 너지야 아초바다네 야자 야도 으체 하메 마구 초메 마샤 너지야 그자 멜라나 마구 초하 멜라나 마샤도아 으체디 하며 가자자 너지야 아총 가자 가도 으체니 회자 회원지지 자구 회원초가 너지야 타그어 아유 비그 으체숨 괴우야우 도 뇨자 너지야 요니 괴우고 요후야도 으체 라샤치요 티마 아자나 当做提破路诶漂亮，当做啊，提就提差带表个善良，啊个只个个提破漂亮。而且啊，拉都有去啊，朝日下，某个有么啊，朝日下，当做啊，唔要得啊，啊朝会度咩？而且个，咱你嘛得嘞个，拉嘛他是。 도츠야 가코시마 만나가 타자흐 으체시 로비 요하요존 셸로 요하요지 도츠야 소주 요주 나루 요하우존 요하보메 으체예 로지 헌보 아자 헌보네 헌도 숨로 마프아 로지 헌보 수네 마모아 도츠야 느말라쿠 느타우지 마 에도나 아초 디가이 마모냐 으체고 로지니가 굽노 마샤 멍파니모 굽노 마드 너츠야 디가 샹에 디가 초바우 초보우아 요무메 나체 무시마마나 자레 뇨마 펴중쇼 너츠야 마 음모가네 아초미야 마체 자모우 아카우지가 누가 호우 콩가가우가 거드 아카자가 거 소명 아카자 요한 요하 아카레 쿠메 아카레 쿠흐도아 아묘네 쿠동베오네 도츠 아주에 에모 라레 티가이 요두두에 마시냥아시 라부무언 조우 아카자드온 하니레 쿠응아 하니레 에우 도츠아 아후반에 아드 아카자 요한 요하 자니레 쿠간에 쿠뼈게우지나 이노그니 아드 자니 좀더 호 더다 중에 아카자 요한 요하 자니레 쿠메 에코 타이 미춤 호 라우스와 아카오 이거 레 쿠메 레냐로누아 흠냐 티보이 마비쿠모냐 저두저다 아카자 아후바네 여하도네 선보 보타우 마자우미네 아카자가고 요무파에 요두두에 마야시냐 냠냠 소모드네 야가우 잔네라가데 야구요메 에코 라부무언조 아카자고미아니 선보조구오 초건오응아 아요마 라부선파우가 무드 라부 선보원의 모타우가 홍해 아후 아카자 아가네 유응아래 아요마 보치 타응아 아카자 아동배우 요두와 모골리아 미콘의 티베 미콘 조이오 라부무 라우포 유나 미콘 조우리응아래 에우메 소파 소차 이노그니 라부 하니 레쿠 아카자 냐니 유나 라쿠 조룽아시 니무 오메 디 요한 요하 하니 레쿠드 니 요한 요하 아카 레쿠 소아노냐 에나 하니 요카에 냐쟁아 아카드아 아드 아카도 항에을루에 네응아 에코 라부도코 zong e khunga hani dua dong e magulani renga 아카호하니즈라우티헤후에가뇨니워우나아카드라우포유카드드나하니드아메노포조야우나투미네하니드온조야우가도우드레코후메즈그가홍에하니아카호아크카발레우아즈통폰네발레우나아카즈통폰나통폰모하니야즈통폰나통폰사아크아즈통폰나통폰추호라오미콘조우아카드아통폰주냐우나
1: 我老爷牛个白讲他呢，碰呢过呢，也你过呢，那还表都咯，还干呢打呢，阿养过鸡过来面，个白养还接了和那过呢，可以吃来碰到呢嘛也牛，个白还接了和龙啊过呢，你说了和那有啊，那个龙和嘛也牛，后来阿养家呢的锅炉也拉呢乌拉跟你做单的拉了也牛，你说了和那个过呢有啊，那个龙和嘛都他妈。